0: 나인 건데.
1: 어, 봄부터 라이터 우리 구션데리라. 야호에과 오간도 같이 피우리고 마키라바이레나 야호에 콘데리라 무신이네.
2: 나와